0: 야봉.
1: 대체지 보내죠.
2: 아이.
0: All right.
1: 합격.
0: 아야게 제 스포츠나 어때? 과면 바디 나피. 브리에 부아 펜텐 프레먼 카노. 어버디 안서원 사베카. 케어 차코 투 프리스티니 비나. 우리의 큐우싱. 우스원스 카미스. 에데 스피드워트 나페. 메파티 아바. 에나. 엉가. 에예드 위아니마니에 카마파. 신테스탄카의 스트롱 에어 톱. 다피스. 헬스 앤 뷰티.